0: 근데 야, 도빈 어, 이 추위 쪽 차원이잖아.
1: 어, 쪽 차원이 어,
0: 예, 예. 예, 아, 쪽 차원, 어. 암, 지혜가 해요. 야, 농가 빡해, 아려. 응. 아마 군지 채요. 원은 또 이용, 겨, 능대 모아서, 아지, 겸관, 와, 이 채, 어, 왕가, 땜, 넣고. 응, 응. 아, 나는 원어가, 흥에, 기한, 로가, 카지, 콕도 넣고, 카지, 콕도 넣고, 깜집이, 허. 깜집이, 깜깜아, 허. 진 따대워. 황, 님, 담보아, 뚜이네, 허. 이따, 홀롱화, 아니, 안, 뚜이지. 나는 수익이가 나나 나나네요 나나요
1: 好，感谢你的分享，谢谢，好，谢谢你，以上广告。哎呦，咱有台中的听众哦，伊讲。安排好啊，一定要来哈欣赏毕卡索的画
2: 哈。对啊，
1: 一共这是很难得一见的
2: 哈。真的是好品味。
1: 对对对对。
2: 对啊对啊。
1: 哦，人拢安排好
2: 啊
1: 呢。
2: 对啊，啊，趁这个热天时阵，哎，来这看一下丽池博物馆之后，可以来高雄很多地方走走逛逛，哎，然后高雄现在港边夏天的港边也很舒服，也很漂亮，尤其是傍晚哈，傍晚时分，跟推荐给全台湾的听众朋友，哎，毕卡索大展 in 高雄，在高雄
1: ，Only in 高雄。